이세이 세탄 자 키브글 로이네나 야카이롤 산독 자벌로 이자리 나시기 쿠돌다 로코 자 키브 싱디 휘드롬 브로젠 망앙 삭파 페나 야카이롤 더로지 뮤지컬 인스티튜트 키 세석 푸싱 삭파 봉로 프롬 람다 부쿠룸 자비 이세이 세링 부 구루 메임 라빈드라 서마 라이솔 이세이 세석 키브 싱디 살람 판체시니 데비 케트리 메임 나브키소르 싱 아마디 아한템 헤마라니 데비 세링 히브 싱 마탕 시나 니덴젠 우삼 무투와 톰바 아마디 롱잠 톰비

0: 리스너싱다 구동자와 비제르게
1: 타각절이 뭐야?
0: 타각절이 마락세다 이세야마 구돌담제게 아시라 푼시 필마세다기 나오보이기 콘젤다 비스쿱트 라이시럼네 세이랭바 도니아 하이밤네 세이랑바 이세이니 이세야시 타나 타나 마락다 두마 콜로 코제게

0: 비
1: 이샤노
0: 송라반 나락 몽송 나무 쿠남 따디도 야라우 콩글강니 까름날라 혁신오이 사비
1: 이샤노 낭부 농산비 까리기 식너빠레 있나보노 나사비 빡항바이학나 말렘통너꼬이 신타빵바 콩도이 크랭에이 왕랜다 싱우콰염 팟다바 사로잉아로이 띠무울라이무 우따이봉미 팟다바 식나 나마나사다 왓사이 탱삐르바디 너탕렌 에이부 타코로 왕렌 틴드나 콩과이나 더나이 이랩덤 나마나사기 토고이마 땡빵르게도 샤노
0: 이사비붕어 빠무바 나사나 오이빌레스나 이몸 랑렌 잉엘레이 발렘 이마 이사부 아까우 빠레이선 렛나 통다디 팅비가누코 이사비
1: 이 샤노블레이 스나 농원비 싱나빠레이 할로 아 왕릴라 세틴 크르그니 이몸랑릴 잉엘레이 여와 와사나게 여와 믿고 오늘 오도 이 샤노
0: 이 샤비 이마기 몸 잉엘레이 빨리 마포삐 나 빤빤 타우나 여와 와사나시 싱고이리에 몸
2: 빤타와 뽀빠 나몽 콩도 이제락리
1: 이빠기 모밍엘레 반토오이베 학나 여와 아무땅 뽕맨게 와이무 운비 코정나 따오꼬 이몸
2: 반토와 뽀빠 싱고이비요 나몸다
1: 이빠기 랑렌
2: 반토
1: 반토디 왕렌 마땀 크르등 말렘 람자오꼬온 꼬이나 아띠아 살라이렌 치다바 반토마기 마야 탕부 사무꼬렌 통 타우나이 이랩톰나 톡방루게
2: 반토
1: 반토 오이브나 몽바 이란 야이 타크링의 왕랜다 카라이 통갈란 레이카이 뽐발란의 꼬이파데 꼬이몸
2: 반토와 뽀빠
1: 이몸 랑린 짜리한 반토 오이브의 학나 이몸 랑린 학부 로이담 잉엔 타다 따이병 파울이 하이두나 이몸기 꼬로이 맹랜부 잉에 레이 하이네 꼴로이 미훈바니다 이몸
2: 반토
1: 발렘 반토원이기 아육기 꼬로 오이 누미당기 타즈 오이비 이몸 나돔 푸접이니 이몸 오이빈 학나 뽁비 발렘기 마야 탕부 서무 마이레이나 콩가옥 나파데 발렘 야탕 뚱인나 톡파무도 이몸
2: 반토와 뽁바
1: 발렘 반토 야탕부 서무 꼭렌 토우나 톡방한바디 나이봉 덕분치 또로이나 야이표농아이나 레이빤근이도 이몸
2: 반토
1: 어둠 힉디나뜨나 빨렘 반토우야 텅부 콩가오나 야마마스캉다 턱시까를 락 여와 깜자오훈 토이쯧 왕쯧 나범학디 공양 왔다노바 꼰대꼰어 훈바 우노우나 서호우마뿡 파드링의 강우탁다 똠댁너 망부금 아랫마다 망근이도 이몸
2: 반토
0: 이마기 모밍에 레이 ngasikoro nong da panthona singoi ri ba yawase akau parai chen phade ko imo
2: pali ma popi
0: taibang ma pop oi bana khoyum laiwa pawmen bu kau phade do imo
2: pali
1: ishano
0: sabi
1: imom langlel inge lei nama na sa ni ma akitu jung pokta harau ya ka tamna panthoi bai hakna halwai rak pangai duna lei rum do imo
2: पंथो
1: पंथो वे वे हक्ते वांगलेन थिंदना खोंगशाल लगे दो इमोम
0: इशाबी

0: 소위배망의 레이 강우 탁다 노만 빠리 느끼는 농담도 빨타오 이빠나 땅키도 빠리모 답함다 빨타오 징우 거브루디 사무 마이티 징우 커용래 암망드수 이까이 피로 콤래로 빨타오 할와이래 빠리모 마니막 빤타우 할와이리
1: 빤타우
2: 레이신아이 샤노낭 무능시비
1: 샤비탕레인 무빠무바
2: 샤노 이몸 잉에레이시나 메이쿨락다 카미 메이샥 메이와이나 낭 아이기랑온체 까나이잉드나 레이가니 이몸 마기 마숭랑 따라 신덤 톡고우나 라이저 카요땀다 이몸 마블레 티바디 싱운농담 학바나 난제드르비 이몸 잉엘레 꼬롱농가 딴크 마푸시다베기 따릉 레이파옥 따레도 샤노
1: 샤비
2: 와마 샥부 이몸 셋나 삐로이나 이란 야이다 할라시가바 샤노
1: 샤비 붕어 눙시바
2: 샤노
1: 이몸 가이나 마이삭 이카우네 아람 카우랑 마이삭 나 컴렌 야타팜 컹더바기 와바니
2: 샤노
1: 나 사노 레이스나이디 아와 마이삭 붕암드레 서무 콩깝 나후이 탕붕암자라로 샤비 파이간 파이라탁 몰랑금 쯧타이나 컴렌 뚱쿤 딴자라기니 샤비
2: 샤노 레이시나 눙시베 샤노 야와 쿠이툼비 빡항 나쁘탄 부디 나 샤비 빠잉능 올리 샤노 나닝 땀자로 나 샤비 빡항 바이 학수 밤엘 우빤능 아타 콤렌 뚱쿤 딸게도 샤노
1: 샤비 이마기 모밍엘라이 알렘 판타우 카리 오이

0: 나의 왕래를 실현한 너 퍼져 그래도 고시하노
1: 샤비 당래노
0: 시하노
1: 보이래 일람 레일람 롱시 타우도 농파우탁다 이몸 잉엘레기 랑온 싱엘레랑 오이비나 나오늘레사타 미싱고이나람바도
0: 샤노
1: 이몸 랑온 싱엘레랑 쇼이든 오이그니
0: 오이그니 쇼이든 오이그니 샤노
1: 쇼이라 로이 샤비
0: 샤노
1: 발림판타원이부 쿨람 또 이나 까우바곰 레랑 레이쥬 나오늘레사타
0: 이모
1: 놈하오 놈하오 하이디버세
0: 이몸 랑레
1: 샤비 레랑 낙타 콩도이세 싱엘레 콩깅루시네 샤비
0: 콩도레시샤노 아이씨 샤노 샤노 이몽이 성우학장되길 랑온 떠메 싱엘네 샤노
1: 잉엘라이 이몽이 베마 말렘디카리 오이르시게 이마기 몸랑 레닝엘레이
0: 하이 몸낭만 웅시베 사무기 성학등이 맛보농담 콘덕이 랑온덤비 싱엘레랑 낭기 꼬로밍랜디 잉엔 타기 타야이다 레랑낭 레샤덤이 에두농기부 싱엘레랑 낭기 꼬로밍랜디 잉엔 타드 삿비 잉엘레 나 뻔뻔 통나 꼴로이 밍랜 털음레게 꼬이 빠기 몸
1: 하이 몸눙 시비 잉엘레
0: 빠기 몸
1: 이 몸 생로 석반 눙 시비 다이방 랑온 나목 우라로이 이 몸 랑온 싱엘레랑 오이비 낭보 빨래 미타농 더 세제건 이 몸 셋 남의 싹부 못 나게 꼬이 몸 잉엘레이

그룹의홈쇼보다로비레시필사지입니다세이실리버싱존밤바아마디린다탕점기피다스키마에따도니아이밤나사랑비시니

0: 공공기 더러움 전독재벌 로이저리.
1: 가리군바도 양앙아도나 노모다 아홈럼 나트가 아홈럭 뜨게는 콩함라바 아도에 바타라가디 아도미 앙앙아도 다이리아리 블레나 시나람바야이 다이리아리 블레나 시 앙앙싱다 나락타나 버기다먹 에코네 패켓 피아바 타벅 더럼 싱디 비타민 에 서플리멘트 스나마디 아포베 이싱 피탁 피가다바니 삭사람다 에마디 토일렛 산우르바 마퉁다 아도미 쿠츠사 사포나 마약 생나함도 피가다바니 앙앙싱다 마마기 콤랑 마탐차나 사나 피탁 피가다바니 아마디 마탐차나 이무나이제 산토 피가다바니 가리군바도미 앙앙아도 다이리아리 블레나 시나라

샤무망 타르부 칼라글링 반다우마 빠붕이 몽만마랑 야이니니 올로이비 탕아 까피 트라이비기야 그이까 콩라이비기야 옹샹더 라이엘 나옥팅 콩우 탐만을 루어네 톰넬라이 민나락바노 아숨나숨나 민나락바다기 라이빠미암 캉나락레 사비 사나원이 먹수능 시마리 현절락바다기 라이빠미양이 마망가 라이엘 나우팅 콩이 마까다 마몸랑엘리비에 마뼈땅아부 반다우마 빠붕나 카라이 택달라이 하빨라이 롱라이 르깟뿌금 세실로 삐너르브니 하이는 타저럭레 라이엘 나우팅 콩에 누라 알랑마이 뼈땅아부 나쁘질라이랑오이 딸오이 싱르살레는 룩렐라디기 역라데노 Dia mama gi mong mama rang ya ina yung ba na nung ayay bi marang kay na lay min nerukle

우리엘리 공마루다는 하우에 사나야 당마 동일은 소의 시험을 시아를 내리는 유마담니 랑마이 푸르 뿜남방나 살라우라라우라우르가 란다르 꽃에 농발까지엠 소의 시험을 따르 빠이 모농득까지 하이는 닝니 헤이 랑마이 푸르 뿜남방나 살라우라라우라우르가 란다르 꽃에 시리 아시바기 석금 라호드라바디 아이 힝가로 아시바기 반담 라우드바 야드레 하이르드노 농발 가디엠을 소시엠에 마판마드를 라이리방아 뿜사 뿜나마 꿈마사드 따실리어려가 아시바기 석금 라우드는 농발 가디엠 소시엠에 말임을 마이 택다 웃는 상나 따드를 라이르글레 랑마이 푸르 뿜나망가 란다르꽈도 나드 뚜렐리 콩마루오시 여우라글라브 마땀도 예 마이따이닝 나위마나야 싼마 농발까디엠 소시엠을 시르마니네 시디야 시르브르네 시보 하이드나마 콩나 니엣니엣트는 따나 영암마가 시르마레 호레라누아이 코이나 샌트럭샤이엔 뿜나마 꿀로시절 누리라가 할와이르꽈 마땀도 랑마이 푸르바이 코이길 루카 타르르바 땅길 우리안 깍라

天天下练不能嘛不罗生嘛三天啊又嘛当年农巴卡爹们说什么呢写了个列了个没带领导给嘛卡的苦人家的那还写了个列이닝다우 나나 이놈 발가디엠 소시야마나 이닝다우 야탕마뚱일라는 소이샤노 레이딩에기 마땀니 랑마이 푸룩꿈나망나 살라울라라울라울가 란다아랫뽀부 랑마이 푸룩기마 쿠타야이비 타와이망 바타리나 시바기 석담라우들라 여러분 나나 약부 랑마이 푸룩마코이나 마콩은 니에트라타나 영암에 시르마레 호레라도 마코이기 루카 탈레바타니르웨 깍라가 부크르세르 후뚝라 탐비라메 하이자르클레 만아이 꼴로이 바빠 호두 따락바다 우라 꼰다고 마이터이닝 다우네 가리 아이기 나의 삶의 농발까지엠 소시에마다 마코이나 마콩은 니에트 따르 이응아버꼬 가다이들레이 아이아깔렉 타우 이나이쁨나 먹타우 하이럭레 Salo, Lamai Purupumna Manga Halakada Langa Telumna Lero Lamai Purupumna Makitang, the Ludel Sangbilla Puma took up a book up there, Yabi Tawailo, Togarakle. Shom the Lamai Purupumna Makuyabi Tawailo, Namagida Makta, my turning the Wimana, Yakala Taupumna Moksinga do no. Sapi, Kansi and Lampi, Kawon, Langa Tangi, Mayapa, but Taudunum, the Tona Pianing, Yimatam do. Mai taing thong nong bal ka diem so siem ba yang yer gai dai nong bal ka diem so siem bo chao ri ka nu he a shan bo nga sia du lang mai phu pum na mang nang na sa da ma khong na niat ri yang yer ga to ki ba ma pham ma du bu hayang kuri sha du lo wang um su du pum na mang khang na hong na wa poi lam dam ma du lam len khum mi to kai na ko loi ming thua lam ge ko ai na kai na ko loi ming thon ki I don't know how I tell Langmai purupum namang nasing missing sang shentrek sairian pum namak pulo shalu raga halwa irak pum matam dong Lamian nade tu nele kong maru yorok abadi hai Maita in dhavi manaya saan manong bal kadiyam soshiya masidi lay ram drena Kanana pu hai kaida sakhe hai na yangri ngay matam ni Wangliya tanja shirata mai chairing hawi manaya kala thau pum namang na thangi maya thau pai raga langak de lumne leiram bedo song thorak yera ga lang mai puru pum namak ki tang